0: 지인이 같은 즉 부탁드리기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.
1: 14 December, United States, thank you for logging in, and we'll see you all at 3:00 p.m.